0: Zukunftsmusik.
1: Zukunftsmusik.
2: In the future, I believe.
3: 我自己对未来的希望是我希望未来是一个大家对于尊重的地方，然后对更深入、更全面、更互动，然后就比较不会产生冲突跟间隙。
4: Ich wünsche mir, dass der Nachbar sein Gras wachsen lässt.
5: The future is not what it used to be.
6: Was ist wichtiger, Miete zahlen oder Essen kaufen?
7: Start과 끝은 함께 만들어지고 그 과정 중에 생성되는 또 다른 것 또한 이미 세상의 실 속에 짜여져 있으니 미래랑 그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상을 향해 분투하는 나를 믿고 자신 있게 그리고 설렘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8: آها آرزوم اینه که هرچه زودتر این کرونا تموم بشه بتونم بچه هم ببینم نوه هم ببینم در دنیا هیچ جنگی نباشه همه مردم دنیا با هم دیگه مهربون و خوب باشن
9: چم گیم به چو من گیم به چو بی
10: 그는 죽음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생각한 것은 지나간 과거였다. 미래는 미래 스스로 저절로 해결될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죽어가는 것에 대해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다. 한 인간의 믿음과 가치의 척도에 있어 일어나는 그 변화에 대해. 점점 더 생각할수록 그에게 인간의 삶은 자아의 경험, 말하자면 자아 그 자체가 아니라 자아가 겪는 경험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확신은 그의 종교적인 삶과는 별개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한 인간 존재로서 그에게 다가온 새로운 인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자신의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이든 간에 그가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달라졌음을 알았다. 그가 인생에서 만난 실수들, 중도에 일어난 사고들, 예를 들면 주교직을 맡은 새 교고를 찾아 처음 뉴멕시코로 가던 중 갤버스턴 항구에서 난파한 일이나 마차에서 떨어져 다친 일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0: ölümden korkuyorum.

0: lo retrocedieron, retrocedieron con los del Smart. Ganó mi chico.
1: Si miras en su mano vas a abandonar.
2: The great artist of tomorrow will go underground.
3: We are the children of the future.
4: Is there a wish to mind control the future?
5: 미래 역시 과거나 현재처럼 인간의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인공적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마치 미래가 어딘가에 실제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해 뭔가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 좀 우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미래라는 상상된 공간 안에 우리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희망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 우리는 참 신비로운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3: Kampf um die Zukunft.
6: Hallo, hallo, geht das schon? Ja? Also, für mich wäre der Plan eine Ausstellung in New York. Also, vielleicht klappt's ja. Also, Berlin haben wir schon einige Ausstellungen. Also, jetzt mal nach New York.
7: On a personal level, I try to be more in the moment. I do not put my thoughts in the future or the past anymore. I want to feel alive. And sometimes my thoughts about the future come up on their own without having any control over them. As soon as I realize it, I try to focus my mind on the moment or the task I'm doing. And when I look back, thinking about the future, things happen differently. I don't want to delay my dreams and the future. I want to realize them now, and I do my best in the moment without exhausting myself. I create my future by starting on every new day. I trust myself, and I don't compare myself to others, and I'm no longer afraid of the unknown.
8: 미래에서 발생할 새로운 현상이 우리의 이해와 사고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무도